아츠 사라 아 와라 하하하하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Mon chira. Oh, sing it. Sing it. Sing it everywhere.

예수모 야야야 야, 야. Come on, everyone. 예수모 에이 카바라바 리버러버 산타 카바라바 시토 코버러버 베베베베 산타 카바라바 산타 카바라바